0: 왓츠신등 탱크만 자라리 바로 모티바티 소요 도자 신등 빅문 오빠로고 자발소택 나몽겐들 어떤 그 소방한니깐 신등 잉끈 안 자라리 바로 모 소요 도자
1: 소요 도자 yen kuwi adreng banget senggo kuwi mojok kelananku yuk bapak blokolanku penang-penang sing nyedani bapakmu Surawiyoto ora liya mung bagus mukmin penang
0: bagus